0: 몰라. 아, 군색이도 알아라. 아, 이제 수리 하뇨 순이 라는 말 기도 라긴 알아라. 아, 순에게 기도 라이.
1: 나
0: 하이레고 라기 바니 아미 버선터 네 버스나 코츠야 할로 라이라 되게 미토 기 마이티 걸볼 거기 순데이 더 거기서 순하는 자는 온차.
1: 아,
0: विश्राम लगते 11 बजेको टाइम चेक लगते हाम्रो पुनः भेट हुन्छ नै हामी सँगै रहनु होला है त।